위물이기는 자! 자, 가니, 자분, 에이트만, 막, 나는, 샵을, 캔스타. Ich frage mich, wo du bist, wüsste geht, frage mich, was du machst.